실을 했대야. 누나 방코친지에 저파 간라우 터베 땅딘 주원인 저사레 쿠와 뚱딩뚱에 저 담는 팀 쿠와 바람누와 관인라 뒤엔 가인이에 인티레 땡오

0: Hello.
1: 우마힘, 그 총대가 라오니야. 안시아쩌는 틴림돈 루뚝 콜라이포가 창암 돌아방. 엥띵에 간띠돈.
0: 가파니네 네 보셔로 띵띵에 디토린 민두아
1: 우마힘, 민왕아이 콜라오 옴베야. 게마조 키나오 바이투조 그냐. 가릴루하단 두시아 히시티암베드체. 이라우랍 타콥마이.
0: 낭마 왕이네 니히 헤딘 무니 간 텐니 낭마 왕 페카니 디 쉐로 이두 단다닌 코샬라 므론 베보이 토랭 랭 숨체
1: 마마 에예니 퍽퍽카 카틴 틴림 라이난 쫑 퍽퍽 마이라오 아니 저이 파가 빠이 히가 티틀마양
0: 민 보도 랭 랭수 아티센 만주이 고 다오망 이티 카니 존모 포르나가 네로디 시앙체
1: 마마 코이 모 폰카 에네 띠에 나오 띠탁 인 소이리 탁 마야 누 빠누닌 망가마니 주안 아모 포인 폴감 투라니 마미 이충 테포 차테테 인 나우실라 나우충아 칸 잉마 라우티수 칼레라마 마 히마 파푸에테 냥간론 칼랑에 틸히 아포이 투이 마 인푸이 띵 타카 렌셀 히야차